먹고 하세요. 참. 그래서 러베메, 니로 토샹, 감수야, 샹타 바이러 러오젠. 썸씨로 라보다. 스마일리 디마. 스마일리 디마. 미시메 빈메 빈.